0: 아트였죠.
1: 어디다?
0: 아니요, 빅독.
1: 아무튼 빅독.
0: 그런.
2: Unroll like a lion, now let the lion come.